nonsia bɔ haya dom 106.3 fm hyɛ 104.5 afilɛti ɔha ne aduo no nso ɛberɛ so sɛ nnwumere nsɛm hodoɔ a yɛnsa sosoɔ no yɛgyene nyinaa bɛda mo dɔntwere baako ne asantema ntam mu agye da gyaa pɛɛ ne atɔeɛ atifi ne anafoɔ baabi a bɛfa bi amantam dunsua no mu abom abom ade mu 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end